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 괜찮지 다